0: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
1: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 2주 이상 넘어가는 먼 계획 따위는 세운 게 아니었다.

0: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1: Like the future right now is kind of scaring me because it's like someone has unsettled the sea, let's say, and it's hard to see what is coming up. So, because also the situation in Greece is very frustrating at the moment, it's also scary. So I'm just waiting to see.
2: Ich wünsche mir für die Zukunft, dass die Menschen wieder mehr auf ihre Umwelt und aufeinander Acht geben.